0: 지방구나. 이야! 이야! 오고 피세. 아, 잡아구다마베가. 잡아구다마베가. 오고 피세. 아, 오고 피세. 아, 잡아구다마베가. 잡아구다마베가. 아, 오고 피세. 오고 피세. 잡아구다마베가. 잡아구다마베가. 아, 오고 피세.
1: culo ai lavavetri che mi sporcano il vetro pulito della macchina.